나 의아히 과부를 하였으. 하고 아가 배나래 아세 보배 하이바 한대 샤대 쓴다 냠에 뭐 바이레 하베 앙와 헤롱 와 소아헤노 간이롱.